0: 그야를 내고 아까 됐어. 양원 양원 자꾸 이제 다 깨는 세세 파보이 우모 우세 우케니 코라디에 그야를 내 이리 야 우세 세세 우요가 어디서 세로 야가 되는 코를 와래 이런 얘기 있잖아. 이 거사기티 아니 그 타니니 스트레스 룰 하나 이 우세 우케니 쇼라니 이따스니니 카쿠레 예니 니한테 Nota, no te diga que ya nota. Tener también que arcar, honesta acá, ¿eh? A dar yo tenerle esta guichugata, no tener hora de ley. Ya nota. Tome la acción acá y te rabo hielo. Y también tiré el raco de ley, tú. En otra cosa, ¿qué tal le será de esta cosa? ¿Qué fue con?
1: Go ahead. I think that's a good thing.
0: He can't go.
2: Apa mikot Louis Utsihei, Iyahuyahun.